발해고지는 실경 공연, 문화 전시관, 고풍 장터, 무형문화 유산 체험, 야간 문화 관광 등 경영 모식이 구전해 완전한 문화 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 소비 집결구에 입선됐습니다. 발해고지는 1월부터 6월까지 관광객 연 19만 3,7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503만 6,200원을 올렸으며 350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대상은 군촌의 변경지역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산업과 현대농업, 상업역 유통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소비의 새 장성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중국축구협회 갑그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해 명태 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방출해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스타 합동 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한 차례 공연으로 일련의 산업을 이끄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10가지 문화관광 축제와 대중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꽃구경 범나들이, 온천 건강 양생, 무형문화재 체험, 변경 탐방 등 여러 정품 관광 로선도 충분히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품 체계를 끊임없이 완벽화하고 관광 상품 대회를 개최해 연변 유래 브랜드를 강화했으며 공공문화 봉사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고 문예 정품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또 입경 문화관광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원천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조에서는 문화로 산업의 역량을 부여하고 흐름을 효익으로 전환하면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활동은 훈촌 동부 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 주최하고 공천단 훈촌시위에서 협조하여 개최했는데 러시아 풍정의 록음악을 단체로 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에게 고품격 문화향연을 선사해 자원봉사자들의 훈촌 생활 속 정시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갈증 증강했습니다. 활동은 또 추첨 전시관 관람 등 환절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림시 조정의 시행 기간은 즉시 시행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조정 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3개 고정 시간대에 출발하는 방천 관광 전용 로선 차량은 일중 체육장 정류장 정차를 림시로 취소합니다. 그외 시간대의 운행편은 정차 정류장이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군촌 시민 및 외지 관광객은 시내의 두 지정 정류장으로 이동해 대기 후 탑승할 수 있는데 각각 군촌시 료객 운수소와 군촌 고속철도역입니다. 두 정류장 모두 해당 시간대에 관광 전용 로선을 정상적으로 이용해 방천 풍경구 왕복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운행편 동태, 정류장 연계 운행 세부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야 할 경우 버스회사 전용 봉사 상담 전화 0433-755-7790으로 전화하면 정확한 이동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20.5도 좌우로 평년 동기보다 1.1도 정도 높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앞쪽은 높고 뒤쪽은 낮은 추세를 보이는데 24일부터 27일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6도 내지 30도이며 28일부터 기온이 떨어집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mm 내지 70mm로 평년 동기보다 30mm 정도 많습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번 주 비가 많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시간 집중 강우, 뢰풍, 우박 등 강한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국지성 집중 강우로 인한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및 지질재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많으므로 전관 관리와 병충해 감측 예방 퇴치 사업을 강화해 농경지 침수와 작물 도복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으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전자와 탑승자는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앞쪽은 높고 뒤쪽은 낮으며 주야 기온차가 비교적 크므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옷을 적절히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에서혼춘의국가동상구현대화15차기는계획입선을비준동의했습니다연천주에서는문화체육견인브랜드주동류임령주동발전리념을견지하면서상업문화관광체육의심층융합을착실히추진했습니다각중점분경구에서는지속적으로운영질을높여문화관광시장의열기가안정적으로상승하고소비잠재력이끊임없이방출됐으며발전동력이강한상승세를보였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총투자가4억8천만원인이주급중점문화관광융합대상은발해국의역사문맥을깊이발굴하고당나라풍격고건축군집에의탁해몰입식문화관광단지를조성했습니다발해고지는실경공연문화전시관고풍장터무형문화유산체험야간문화관광등경영모식이구전해완전한문화관광소비사슬을구축했으며이미성급야간소비집결구에입선됐습니다발해고지는1월부터6월까지관광객연193,700명접대하고관광수입5,36,200원을올렸으며350명의취업을이끌었습니다대상은군춘의변경지역우세에입각해문화관광산업과현대농업상업역류통의융합발전을추진하면서변경문화관광소비의새해장성점을지속적으로활성화하고있습니다올상반기우리주에서는중국축구협회갑그리그동북축구연맹전연변축구연맹전등축구경기를통해명태응원단등특색 IP 인기를방출해경기장의흐름을문화관광소비증가량으로전환했습니다인기스타합동공연은입장권경제를깊이발굴해한차례공연으로일련의산업을이끄는효과를실현했습니다10가지문화관광축제와대중문화활동이연이펼쳐졌고꽃구경범나들이온천건강양생무형문화재체험변경탐방등여러정품관광로선도충분히공급됐습니다이와함께우리주에서는문화관광상품체계를끊임없이완벽화하고관광상품대회를개최해연변유래브랜드를강화했으며공공문화봉사를보편적으로공급하고문예정품을끊임없이내놓았습니다또입경문화관광교류를안정적으로확대하고국내외관광객원천시장을지속적으로넓혔습니다우리조에서는문화로산업의역량을부여하고흐름을효익으로전환하면서다원적이고풍부한문화관광공급으로문화관광고품질발전의새장을지속적으로써내려가고있습니다활동은혼춘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주최하고공천단혼춘시위에서협조하여개최했는데러시아풍정의록음악을단체로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에게고품격문화향연을선사해자원봉사자들의혼춘생활속정시문화생활을풍부히하고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의성취감과행복감을갈증증강했습니다활동후또추첨전시관관람등환절도마련됐습니다이번림시조정의시행기간은즉시시행일부터2026년8월31일까지입니다조정기간동안매일오전8시30분9시30분11시30분세개의고정시간대에출발하는방천관광전용로선차량은일중체육장정류장정차를림시로취소합니다그외시간대의운행편은정차정류장이기존대로유지됩니다혼춘시민및외지관광객은시내의두지정정류장으로이동해대기후탑승할수있는데각각혼춘시료객운수소와혼춘고속철도역입니다두정류장모두해당시간대관광전용로선을정상적으로이용해방천풍경구왕복이가능합니다실시간운행편동태정류장연계운행세부사항등관련정보를조회해야할경우버스회사전용봉사상담전화0433-755-7790으로전화하면정확한이동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전시평균기온은 20.5도 좌우로평년동기보다 1.1도 정도높습니다이번주기온은앞쪽은높고뒤쪽은낮은추세를보이는데24일부터27일낮최고기온은대체로26도내지30도이며28일부터기온이떨어집니다전시평균강수량은 40mm 내지 70mm 로평년동기보다 30mm 정도많습니다이에혼춘시기상부문에서는다음과같이제시합니다이번주비가많이내리고일부지역에서는단시간집중강우뇌풍우박등강한대류성날씨가동반될수있으므로국지성집중강우로인한중소하천홍수산홍수및지질재해위험에대비해야합니다이번주는기온이높고강수가많으므로전관관리와병충해감측예방퇴치사업을강화해농경지침수와작물도복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으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전자와 탑승자는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앞쪽은 높고 뒤쪽은 낮으며 주야 기온차가 비교적 크므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옷을 적절히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계럴보도조심사명명기부흥의료정에서분진오늘은珲春에서일로일서봉사로난제를해결하고변강을따뜻하게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화입니다오늘은제9편공동번영발전을주동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군수지에서는당건설인솔로기층질의를견제하고일로일소두군체에중점적으로초점을맞춰자원통합혁신기재공급최적화를통해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함으로써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하고있습니다계럴보도초심사명명기부흥의료정에서분진오늘은군순일로일소봉사난제해결로변강따뜻하게라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는공공건설민간운영민간운영공공지원모식으로경로식당플러스기능학당의일체화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사휘구역경로식당은65세이상로인들에게우대식사를제공하고있고거동이불편한독거로인에대해서는맞춤형배달봉사를진행하고있는데루게로5000여명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직업기술학교와연합으로서양식제과복근마사지등무료기능양성과조선족김치제작만족전지등민족특색과정을개설해사회교육로인들이노후부양의기본보장을넘어노후의즐거움이는품질생활을누릴수있고노후에할일이있는가치추구를실현할수있도록했습니다사회교육로석이사업실을설립하고로석이소수민족당원등군체를중심으로로인7위단체를결집해갈등조정정책선전강연등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사회구역의물업관리환경정돈민족융합등방면에서의난제를해결하는데조력하고있습니다맞벌이가정사회구역곤란가정등의방과후돌봄난과교육확장수요가큰현실에비춰珲春시에서는사회구역과학교사회조직등이련동해홍심사회구역학교연맹을건립하고관할구역학생들에게방과후돌봄흥미양성사회실천등다원화봉사를제공했는데지금까지각종활동을380차례전개했으며8000여명의학생들을피복했습니다또한붉은넥타이마음쉼터를개설하고사회구역당조직이주도해전문심리교원청년당원자원봉사자등과연계하고류수아동을중점대상으로정서상담성장동행과심리지원봉사를제공하고있는데루게로8000여명의어린이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珲春시에서는적극적으로상감식사회구역생활전경을구축하고홍성류선전강연단과문예팀을조직해무형문화유산수공의공방민족정책미니과당백가연등주제활동을전개했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회법률지원소등플랫폼에의탁해이동조정팀을설립하고소수민족가정로인과어린이들이정책처리권익보장취업연결등방면에서필요한수요를정확하게접목했는데루게로5500여명에게각종맞춤형봉사를제공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화입니다오늘은제9편공동번영발전을추동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국가는새로운발전리념을관철하고민족지역이개혁개방을전면적으로심화하고국가발전전략에전면적으로융합되며자아발전능력을제고하고민족지역의고품질발전을가속하며각민족의공동부유를추진하고각민족이공동으로사회주의현대화로나아가도록추진한것을지지합니다국가는지역의균형발전을촉진하고지역일체화발전기재와차별화지역지원정책을보완하며맞춤형지원동서부협력등지원협력기재를건전합니다국가는시대의새로운기품과새로운모습의육성을강화하고국민도덕건설을추진하며대중성법치선전교육과과학기술보급을전개하고풍속을바꾸도록추진하며문명진보의새로운기풍을창도하고여러민족군종들이생활교류관혼상제등활동에서자각적으로법률법규를준수하고공공질서와량환풍습을준수하도록인도합니다국가는국민의혼인자유를보호합니다그어떤조직과개인도민족신분풍속습관종교신앙등을이유로혼인의자유를간섭할수없습니다문명도시건설은소구역미세환경질의를떠날수없습니다근일기자는현장에서부분적소구역에서각종무질서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맞춤형정비가시급한실정임을발견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테라스, 옥상 등 공공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규정을 위반해 햇빛방을 불법 증축하며 건물의 기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역 전체 풍월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우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전선을 무단으로 끌어당겨 비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전선이 공중에 늘어져 햇볕과 비바람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로화 단락되어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 서구역 복도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장소로 변해 종이 상자와 낡은 가구 등 물품이 대피 통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소형 광고물이 마구 붙어 있으며 청소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붙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서구역 공공 녹지가 무단으로 개관되어 채소를 심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녹화 식피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건물 앞 구석이나 공용 빈 공간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잡동사니도 제때 치워지지 않아 위생 문제를 일으키며 서구역 주거 환경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부 시민들의 문명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상적인 순찰 및 관리 통제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 부문에서는 무릎과 련합으로 각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나씩 시달하고 상시화 조사를 전개해 문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릴 2026년 연변조 종로년 무술운동대회가 연길시 체육중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조 체육총회, 연변조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조 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제2기 전국점인권신대회의 계열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대회는 중화전통 무술을 단체로 전조각 현시 무술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종로년 군체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전시했습니다. 대회는 전조각 현시 258명이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 끝에 금메달 212개, 은메달 113개, 동메달 58개를 포함한 140개의 메달이 결정됐습니다. 군초시 정화가들에서는 그날 소방안전지식 양성 강좌를 거행했습니다. 강좌는 소방안전 주의사항, 흔한 화재 위험 요소 식별, 초기 화재 대처 방법 등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해석을 진행했는데, 내용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알기 쉬우며 실용성이 높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이맘때에는 계절의 시침이 여름과 가을을 오가는 날씨가 위주로 이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낮에는 볕이 꽤 따가운 날씨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일교차가 슬슬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일기예보가 종종 바뀌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불편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8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8도. 양포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9도. 경신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9도. 반석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9도. 영안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9도. 밀강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계렬보도조심사명명기부흥의료정에서분진오늘은珲春에서일로일서봉사로난제를해결하고변강을따뜻하게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화입니다오늘은제9편공동번영발전을주동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성시한용시